0: 예뻐 짜증증. 어. 이도 예뻐 짜증증. 엄마 예뻐 짜증증. 이도 예. 예뻐 짜증증.
1: 라주.
0: 예뻐 짜증증. 이도.
1: 라주. 엄마 라주 스쿨 폴.
2: 얘들아 얘들아 티셔츠 고치고 왕가. 얘들아 스쿨 போகணும். 얘들아.